0: 굿모닝 프라이데이 DJ 수, 시아피디 그리고 신혜준의 얼라이브 FM 90.5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날이 너무 추워서 그래요.
0: 그런가요? 아이고
2: 얼었어요.
0: 네, 어떻게 지내셨나요?
3: 바쁘게?
0: 아 제가 자꾸 우리 시아피디님이 스님하고 같이 하세요, 스님하고 같이 하세요 그래서 저 교회 다니는데
1: 너는 스님이 입에 붙으니까 스님, 신이수님 이렇게 말씀하면 되니까
0: 네, 그러니까 날은 점점 더 추워지고
1: 네, 저 네. 목소리가 좀
2: 많이 좋아졌어요.
1: 많이 좋아졌죠. 네, 그래도 아직 그전 목소리는 안 나는 것 같긴 한데
2: 그러니까 근데 컨디션은 많이 좋아 보여요.
1: 네네, 많이 좋아졌어요.
2: 다행입니다. 좀 오래 갔죠? 이분은 7일 더 간 것 같은데?
1: 이번에 한
0: 약을 안 드셨나?
1: 아니 3주째 근데 여기 이 똑같은 바이러스가 지금 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아프기 시작하는데 저는 그 생각해요. 제가 옮겼나? 내가 먼저 아픈 것 같은데?
2: 그럴 수도. 사실 저도 어제 저녁에 모임이 있었는데 한 11명 정도 모였는데 두 분이 계속 앞에서 컬록컬록컬록컬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녁 먹는 것까지 같이 했는데 집에 가니까 갑자기 막 허리도 아픈 것 같고 머리도 아픈 것 같고 그래서 파나돌 먹고 잤더니 아침에 괜찮더라고요.
1: 그래도 다행이네요. 아직 면역력이
2: 한번 넘어갔잖아.
0: 아 그러네요. 이미
1: 맞네.
0: 백신을 치르셨잖아요.
1: 네, 맞아요.
2: 그러니까 네. 자체 백신을.
0: 그러게 저는 큰일 났네.
1: 신혜수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0: 네, 전 지금도 피곤해요.
2: 아, 왜요? 스쿨 홀리데이라?
0: 네, 아 그런가요? 스쿨 홀리데이 아니 그냥 이제 일 때문에. 일 때문에 지금 피곤해졌고. 뭐 스쿨 홀리데이가 더 바쁘죠.
2: 예. 요즘 사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거의 크라잉 하시더라고요. 스쿨 할리데이 때문에 비즈니스가 네. 너무 안 된다고.
1: 근데 보통은 집에 뭐 있는 사람이 많으면 비즈니스가 더 잘 되는 거 아니에요?
2: 그렇지만 여행들을 많이 가셨나 봐요.
1: 아, 그럴 수도 있겠군요.
0: 굉장히 슬픈 얘기인데 저희 아내가 우리 빼고 다 놀러 갔나 봐.
2: 아, 그렇지. 그렇지. 그럴 정도예요. 네. 그럴
1: 맞아요.
2: 정도로. 커피숍들도 그렇고 굉장히 다들 좀 조용하다고 식당도 그렇고 말씀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어려운데 이렇게 스쿨 홀리데이 2주 그리고 돌아오시면 사람들이 또 돈을 못 쓴대요.
1: 왜요?
2: 홀리데이 때 다 써서.
1: 아 그렇겠다.
2: 그래서 한 3주 그래서 7월 한 달은 공치는 달입니다 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0: 7월보다는 연말 연초가 더 무섭죠.
2: 아 뭐 방학이 4번이나 있는 이 나라다 보니까
1: 그렇죠.
2: 근데 때마다.
1: 근데 학교 중학교 여긴 중학교 없으니까 프라이머리랑 하이스쿨은 다 네 번씩 그 방학이 있나요?
0: 네. 텀 브레이크.
1: 그렇군요.
2: 네. 4월, 7월, 9월, 12월.
1: 좋겠다.
0: 12월 달은 처음에 놀랐어요. 이게 뭐 우리나라도 겨울 방학이 길잖아요. 근데 여기는 더 긴 것 같아요.
2: 그렇죠. 2월 초까지니까.
0: 네.
2: 1월 말까지 보통들 하니까. 저는 처음에 와서 너무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어떻게 공부 좀 할만 하면 또 방학이라 그러고 다시 와서 좀 공부 좀 할까 그러면 또 방학이라 그러고
1: 그러니까
0: 이게 상대적인 게 제가 컬리지 다닐 때는 아 왜 이렇게 그 3주가 안 오지 네,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네 아이들 키우면서 보니까 야, 또 방학이야.
2: 근데 그렇게 하시면서 보면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은 이렇게 돌아가면서 또 할리데이를 하시잖아요. 애들이랑 같이 있어야 되니까.
1: 맞아요.
2: 네. 근데 예전에 이제 저희 남동생이 아이들을 키울 때 방학만 하면 그냥 차에다가 모든 짐을 싸가지고 캠핑장을 갔어요.
1: 2주 동안이요?
2: 아니 보통 한 5일, 7일은 네. 가더라도 그렇게 해서 캠핑장에서 애들을 풀어놓고 애들이 또 놀고 돌아오고 근데 왜 애들 저렇게들 하지 그랬는데 지금 지나서 보니까 애들이 이제 대학생들이 됐잖아요. 그게 참 좋은 기억이구나 추억이구나 애들한테는
1: 그런 것 같아요.
0: 아이들이 남자애들인가요 여자애들인가요?
2: 남자 하나 여자 하나.
0: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1: 왜요?
0: 저도 캠핑을 갔는데 주변에 이제 그런 캠핑하신 분들이 계시면은 같이 이렇게 막 붐이 나요. 그래서 누가 텐트 샀대 그러면은 거긴 또 방이 두 개예요. 야, 그것도 우리도 방 두 개짜리 사야 돼. 텐트에 거실이 있고 방이 두 개가
1: 그러니까,
0: 있어요.
1: 텐트.
0: 근데 가면 저 혼자 쳐야 돼.
1: 그치. 아 갑자기
2: 슬프다.
1: 맞아요. 저도 또, 딸이 둘이어가지고 네. 항상 가면은 이제 아빠가 다 하시고 네. 그런 것 같아요.
0: 지금은 가면은 지금은 이제 안 가는데 가면은 애들 데리고 야 뭐해 뭐해 이게 되는데 그때는 꼬맹이들이잖아요.
1: 네.
0: 야 애들 막 신나서 뛰어오는데 저 혼자 텐트 한 몇 시간 치고 나면은 이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아 이거 3일 뒤에 다시 했지.
2: 아 그리고 또 하나 있잖아요. 캠핑 가면 밥은 아빠가 해야 돼.
1: 그런 것도 있죠. 맞아요.
0: 그러니까
1: 나와서는 남자가 한다.
0: 이게 악재야.
1: 얻는 거 하나도 없는 홀리데이 아니에요?
0: 네, 더 재밌는 거는 그 방 두 개짜리 텐트는 아직도 저희 집 가라지에 있어요. 네, 한번 햇빛 보고 지난 십몇 년 동안 아주 잘 숙성되어 계시는데 어디 좀 안 먹었나 모르겠어요. 네, 저희 또 보니까 오늘은 특별히 한국에서 저희 방송을 꾸준히 들어주시는 청취자 맥남님께서 신청곡도 주셔서
1: 네.
0: 네. 저희 또 신청곡 주신 임재범의 비상 듣고 예, 다음 코너인 트리비안 모닝 코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 Live 90.5 FM 90.5 좋은 아침입니다는 치즈케이크 같은 인생 더 스멜리 치즈케이크 오늘은 상주는 날 어워즈 앤 모
1: 아싸
0: 프리미엄 밀키트 타이푼과 함께합니다 오늘 새로운 목소리 어때요?
2: 좋아요
0: 이번 코너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트리비아 모닝 코너인데요.
1: 아싸.
0: 저희가 항상 이 문제를 제가 고를 때마다 좀 신중하게 고릅니다.
1: 네.
0: 이 레벨을 좀 맞추기 위해서.
2: 머리 아파 그래도.
0: 그래서 오늘 가지고 온 문제들은 사실 이번 주가 마지막 스쿨 홀리데이잖아요. 네네. 마지막 주잖아요. 그래서 학교에 관련한 트리비아 모닝으로 가져왔는데요. 한번 맞춰보세요. 첫 번째 문제 시작해보겠습니다.
1: 네네.

0: 첫 번째, 교실의 상징이었던 칠판. 그 칠판은 언제부터 처음으로 대규모 교실에 도입되기 시작했을까요? 제가 보기도 가져왔는데요. 네. 첫 번째, 18세기. 네. 두 번째, 19세기 초반. 세 번째, 16세기. 그리고 네 번째, 20세기.
1: 보기가 잘못됐는데? 보통 16, 17, 18, 19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16세기가 중간에 꼈어 지금 3번에.
0: 제 마음이에요.
1: 그래서 일부러 세게 나가려고 하시나 처음부터 18세기 그러셔가지고. 저는 16세기.
2: 저는 20세기.
0: 20세기. 네. 저도 전 18세기 같아요. 발음 조심해야겠다.
1: 아니, 그것보다 문제를 출제하신 분께서. 네, 반까지 같이.
0: 아 저도 답은 모르고요.
1: 아 그럴 수가 있나요?
0: 저도 아 근데 저는 칠판이라고 하면은 보통 서양에서 들어온 거겠죠?
2: 그렇겠죠. 초크를 만든 것도 서양이겠죠. 칠판엔 초크로 쓰잖아.
0: 그 분필 쓰셨죠. 저희는 그 물분필이라 그래가지고.
1: 아 맞아요.
0: 초크를 안 쓰고.
1: 그때는 그랬었고 저희 때도 분필이었는데 가루 날리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탁.
0: 그 부시는 거. 네. 그 왜 인터넷 방송 같은 거 보시면은 네. 그 퍼포먼스라고 맞아요. 해가지고 그 원 그리기도 엄청.
1: 맞아요.
0: 그거 다 기술.
1: 원 그리기하고 파선 그리는 것도 있고.
0: 그렇게 점점점점점 네, 하는 거요. 맞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물분필 세대여가지고 그 컬러 분필이 되게 유행했을 때였어요.
1: 지금은 가보니까 다 화이트보드였고.
2: 그렇죠.
0: 지금 호주는 다 화이트보드예요?
1: 아니요, 아니 한국에서도.
0: 한국도. 아 그래요?
1: 제가 동생 학교를 동생이 초등학교 교사니까 갔는데 화이트보드인데 되게 다양성이에요. 기능성이에요. 이렇게 옮기고 뭐 해가지고서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었고. 애들 학교 갔더니 거기는 이제 그 프로젝터까지 같이 붙어 있었어요.
0: 아 하긴 네. 뭐 요즘에는 스크린으로 다 쓴다고 하고 네. 예전에는 교과서도 이제 아이패드로 뭐 다 본다고 하더라고요.
1: 그래서 일단 저는 16세기 그다음에 시아피디님은 18세기 그다음에 수디제님께서는 20세기
0: 네. 네. 네. 두 번째 문제 한번 가볼게요. 네. 이건 교실 환경에 대한 문제인데요. 아마 수님이랑 신희주님은 아실 수도 있어요. 70, 80년대 학교 교실 바닥은 대부분 나무바닥이었는데요. 네. 이 바닥을 반짝반짝하게 청소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바닥에 문지르던 청소용품이 있었대요. 네. 과연 네. 무엇일까요?
2: 저 알아요.
0: 스님. 네.
2: 전 이걸 썼잖아.
1: 저도 썼죠. 왁스. 네, 맞아요.
0: 왁스. 이거 왁스칠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2: 아니, 왁스칠하고 문질러야 맞아요. 돼. 계속 반짝반짝 해질 때까지.
1: 자기 주변은 자기 책상 주변은 다 그렇게 청소 시간에 직접 했어요.
2: 했어요.
0: 근데 왁스를 직접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1: 들고
0: 한
1: 다녔어요,
0: 거예요?
1: 저희는.
2: 아, 그 왁스 통이 있어요. 구두통처럼.
0: 아, 그래요?
1: 문방구에서 팔아 가지고 청소 당번 있듯이 그거 다 개인이 갖고 다녔었어요, 제 기억에. 예, 그래서 바닥에 문질러가지고 열심히 닦았던.
2: 걸레만 교실에 있었던 맞아요. 것 같아요.
0: 저는 그 기름걸레라고 했던 게 있었던 것 같은데 네. 혹시 그때도 있었나요? 기름걸레?
2: 우리 땐 기름걸레는 없었어요.
1: 그냥 저희 뭐 그냥 헝겊 같은 거였는데.
0: 그냥 손수 이렇게. 네.
2: 걸레. 다들 이렇게 무릎 꿇고 누워가지고 맞아요. 이렇게. 그땐 참 심했습니다.
0: 왜 그때 운동회 얘기했을 때도 그 집에서 가내수공업처럼 이렇게 콩주머니를 만들어서 그 오셨다고.
1: 맞아요. 저 양말 같은 거 남는 거에다가 이렇게 해서.
0: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글로벌 대학 축제 쪽으로 가볼게요.
1: 네네.
0: 옥스퍼드 대학생들이 10월 마지막 주 일요일 새벽에 서머타임이 딱 해제가 되면서 늘어나는 마법의 한 시간 동안 정장을 입고 단체로 하는 기상천외한 행동이 있다고 합니다. 보기 드릴게요. 맞춰보세요. 첫 번째 캔버스 호수에 다 같이 뛰어들기. 두 번째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 시간 동안 뒷걸음치며 행진하기. 세 번째, 교수님 연구실 문 앞에 초콜릿 두고 도망치기. 마지막, 한 시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서로 쳐다보기. 과연
1: 저 이거 들어봤던 것 같아요.
0: 어떤 것 같아요, 신혜진님?
1: 저는 1번.
0: 1분? 야, 1번.
1: 네, 캠퍼스에 다 같이 뛰어들긴데.
0: 너무 추울 것 같은데?
1: 아니, 근데 가만히 보면 답을 이렇게 보니까, 보기를 보니까 이 질문이 정장을 입고서 하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정장을 입고서 교수님 연구실 문 앞에서 초콜릿 두고 도망치는 거. 굳이 정장을 입고 해야 되나?
0: 굳이?
1: 네, 그리고 한 시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서로 쳐다보는데 굳이 정장을 입고 해야 되나?
2: 저는 2번일 것 같아요.
1: 2번.
2: 뒤로 걷기.
0: 아무래도 서머타임이랑 관련된 시간에 관련된 얘기니까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서머타임이 되면은 보통 늘어나죠. 해제가 되면 시간이 25시간이 되는 거잖아요. 넘어가는 순간.
2: 그래도 어떤 하루는... 썸머타임이냐. 그래서 썸머타임이 시작이 될 때는 한 시간 더 자는 거고 네. 끝날 때는 한 시간 더 자는 거고 뭐 이런 거죠.
0: 썸머타임이 해제가 되니까 아마 늘어나는 마법의 한 시간. 근데 이것도 참 신기해요. 왜냐면 한국에는 없으니까 썸머타임이.
1: 한국에 있었어요.
0: 있었는데 없어졌다고 했는데. 네.
1: 제가 알기로 88년도 올림픽 할 때 88올림픽 할 때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해외에서 그런 이렇게 선진국들이 행하는 그 썸머타임이다라고 해서 뉴스에서 하면서 저희가 한번 했던 게 기억이 나요.
0: 근데 왜 없어진 거예요?
1: 청소에 안 맞았나 보죠.
0: 아니 늘려도 똑같이 뭐 늦게 퇴근하고 이런 거 다 똑같으니까 그러나?
1: 또 어차피 뭐 2 더하기 8이나 8 더하기 나 10인데 뭐
2: 그거 그때, 맞죠. 예. 나라가 작으니까 아~ 여기처럼 그렇게 크게 할 저기가 없었지 않을까 싶네요. 우리 시아PD는 답이 뭐 같아요?
0: 저는 저도 스님처럼 그 시계 반대 방향으로 뒷걸음치면서 행진하기. 왠지 모르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뭐지? 샤머니즘 이런 것처럼 뒤로 가면은 뭐 내가 뒤로 시간을 걷는다. 뭐 이런 느낌 아닐까요?
2: 저는 양복값이 비싸서 물에는 안 들어갈 것 같아요.
0: 아, 아, 저도 그러니까, 생각하긴 아니, 했어요.
1: 지금 보니까 질문에 답이 있었네. 그러면 마법의 한 시간이라고 했는데 정답 네 개 남아 있는 보기 중에서 한 시간의 예제로 든 게 시계 반대 방향밖에 없었어요.
2: 아니 근데 한 시간 동안 말 안 하기도 있잖아요.
1: 어, 맞아요. 아, 그랬네. 그래도 저는 호수에 뛰어드는 걸로 하겠습니다.
2: 네, 알겠습니다.
0: 네, 네 번째 마지막 문제 가볼게요. 이번 대학교는 미국 UCSD 대학교인데요. 매년 할로윈 시즌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디에고에서는 45km짜리 대형 호박을 11층 건물 위에서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이 축제의 공식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가난한 이웃을 위해 호박즙 재료를 만들기 위해서 떨어뜨립니다. 두 번째, 호박이 터질 때 파편이 얼마나 멀리 튀는지 물리학적으로 측정하려고 떨어뜨립니다. 세 번째, 지구 중력이 매년 변하는지 테스트합니다. 네 번째, 캠퍼스 출몰하는 유령을 퇴치하려고 합니다.
2: 저는 4번이요. 유령 퇴치.
0: 할로윈이니까.
2: 아, 할로윈 시즌마다.
0: 맞아요.
2: 근데 45kg짜리 대형
1: 그러니까요.
0: 근데 그 잘못 떨어뜨리면
2: What a wasting. 그러니까 이걸 가난한 사람한테 만들어 주긴 주소서 만들어 줘야 되잖아.
1: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욕 먹을 것 같고.
0: 맞아.
2: 흙 들어가면 어떻게?
0: 아 그런가? 근데 안에 뭐 큰 대야 받치고 떨어뜨려서 뭐 그런 거 아니에요?
2: 그럼 멀리
0: 일본인 줄 알았는데.
1: 저도 호박이 터질 때 파편이 얼마나 멀리 튀는지 굳이 여기서 해야 되나? 지구 중력은 뭐 본인들이 왜 테스트하죠? 라는 생각에 저도 4번 하겠습니다.
0: 근데 뭐 대학교니까 뭐 뭐
1: 대학교에서 대학생들이 이러고 논다고요?
2: 시아피디는요?
0: 저는 사실 1번 같아요. 호박죽 만들라고.
2: 호박죽.
1: 네. 야 샌디에고 대학교에서 자 11층에서 떨어뜨린 호박죽입니다.
0: 근데 또 한편으로는 대학생들이니까 뭔가 공식적인 목적, 뭔가 어떤 학문에 관련된 걸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2: 물리학적 측정?
0: 그러니까요. 뭐 그런 거? 아니면 뭐 중력 체크?
1: 깜짝 놀랐어요. 전 비뇨기과생들인 줄 알았어요.
0: 왜요?
1: 학문에 관련된.
0: 아 학문. 스터디 스터디. 네. 네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공식 계정에도 생방송 릴스로 업데이트 될 예정이니까요. 청취자분들도 정답을 아신다면 댓글로 언제든지 정답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답은 저희 방송 마지막 4부에서 공개가 됩니다.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길 바라면서 추억의 노래 양현양하의 학교를 안 갔어 듣고 2부에서 계속됩니다.

0: Ondan bir yanıyor.
1: Something's changed with Mum lately. You're not sure what to do. She wants to stay home. She can, with the right support. We're a small, dedicated home care team. Nursing, personal care, overnight stays, post-hospital care. We can usually be there within the week. One call, no pressure. We'll work out her needs together. Call Santa Clara on 02-811-8121. That's 02-811-8121. Santa Clara Home Care, care that feels like family. Station sponsor.
2: Alive 90.5.
3: 네, 이분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한 스푼쯤은 챙기면 좋은 이야기, 건강 한 스푼으로 함께합니다.
4: 우후!
3: 이번 코너에서는 제가 가지고 온 주제가 있는데요. 바로 나만의 소확행 이야기 해보기입니다. 소확행이라는 뜻 알고 계신가요?
4: 그 전에 우리 저기 그 뭐 신조 얘기했었잖아요. 네. 저 지금 계속 생각해서 소확행이 뭐지?
5: 아,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3: 그럼 손님 나왔었는데 이거 근데 이거는 좀 그 신조어기를 신조어라기에는 조금 오래됐죠.
5: 오래된 말이죠.
3: 네.
4: 오신조.
3: 구조어 아니요 구조. 그래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얘기해 볼 건데요. 혹시 제가 사실 방송하기 전에 제가 네. 숙제를 드렸잖아요. 네. DJ님들의 소확행은 무엇인가요?
5: 저는 제가 좋아하는 밋파이, 해리스윌 밋파이를 가서 먹을 때
3: 네.
5: 되게 행복해요.
3: 그냥
5: 이걸 다시 먹게 됐구나 뭐 이런 느낌?
3: 해리스 밋파이가 무슨
5: 해리스윌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가난한 유학 시절에 울루물루라고 있어요.
3: 네네.
5: 저 킹스크로스 밑에 거기 보면 이제 작은 그 카트에서 그 밋파이를 파는데 그 밋파이 위에 매쉬랑 그다음에 칠리 소스랑
4: 직피
5: 콩 파란 콩을 넣어서 칠리 소스를 많이 뿌려가지고 먹으면 굉장히 매콤하면서도 맛있거든요. 그 밋파이가
3: 네.
4: 타이거 이제,
5: 타이거 밋파이 네. 그렇죠. 항상 가면 차는 타이거. 옛날엔 거기밖에 없었어요.
4: 맞아요.
3: 그 밋파이를 파는 데가요?
5: 그래서 먹으려면 거기를 갔었어야 되는데
4: 밋파이를 파는 데보다도 저녁 늦게까지도 하는 데가
5: 밤 12시, 1시에 가도 네. 애들이 청년들이나 뭐 이런 저기들이
4: 맞아요.
5: 거기서 서서 그걸 먹었었어요.
3: 요즘에는 우럴스나 콜스 가면은 밋파이 많이 있잖아요.
5: 많이 있는데 지금도 사실 팔긴 해요. 템피도 있고 네. 뭐 몇 군데 있긴 한데 차이나타운에도 있고 근데 저는 아직도 그 울루물루의 그게 최고였던 것 같아요.
4: 네. 지금 말씀하셨던 그 시절에는 우러스가 4시에 닫았죠.
5: 그렇죠.
3: 네? 잠시만요. 오후 4시요?
4: 네. 네.
3: 너무 일찍 들었다.
5: 목요일만 늦게까지 하고요.
3: 네. 그 늦게까지도 뭐 9시.
5: 쇼핑데이가 9시까지였을
4: 네, 맞아요.
5: 거예요. 쇼핑데이만.
3: 와 그러면 4시까지면은 그 일 끝나고 장 봐야 되는 사람들은.
5: 그러니까 목요일날 가야지.
3: 아니
5: 주말에 가던가.
4: 맞아요.
3: 근데 저는 호주 다 좋은데 그런 건 참 불편한 것 같아요. 아니 제가 그 한국에 있었을 때 막 이렇게 밤 문화가 많잖아요.
4: 네.
3: 그리고 저 20살 때였으니까 얼마나 잘 놀러 댕겼겠어요.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한 23살, 2살 때 이렇게 왔는데 6시 되면 할 게 없는 거예요. 저희 하루는 그때부터 시작인데 그래서 그건 좀 안타까웠는데 이제 좀 적응이 돼가지고 밤 8시 되면 이제 졸리기 시작해요. 병든 닭처럼 이렇게.
5: 맞아요.
4: 이제 뭐가 들었다 그러죠?
3: 나이 그것도 있을 것 같은데.
4: 아니 저는 철이 들었다고 하려고 그랬는데 뭐 굳이.
3: 아 그런 거예요? 제가 제 말에 또 찔렸네요.
4: 네.
5: 우리 신희준의 소확행은?
4: 네, 저는 목성입니다 라고 얘기하려고 그랬다가.
3: 아.
4: 아니 지금 그러니까 생각해 놓은 건 따로 있었는데 지금 머릿속에 갑자기 들었던 생각이 그 저희 이제 집에 들어갔을 때 그 하루가 뛰어나와요.
3: 강아지.
4: 네.
5: 사실은 나도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4: 네.
3: 원래
4: 저는 다른 걸 얘기하려고 했다가 지금 갑자기 머릿속에 확 들어온 게 그래 걔가 이렇게 하루가 막 뛰어오면은 이렇게 톡 치고 가요. 그리고 이제 자기 한 바퀴 돌면서 안아달라고.
3: 그렇게 하는구나.
4: 그러고서 안으면은 이게 진짜 이제 아기 같이 목을 제 목에다가 이렇게 가까이 대고서 아 붙어요. 그거 보면은 너무 참 소확행이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거.
3: 강아지 키우시는 분은 다 그런 거를 행복을 느끼지 않을까요?
5: 너무 행복해요. 우리 진저 같은 경우는 이제 피터가 일했다가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꼬리가 프로펠러처럼
4: 맞아요.
5: 돌아요.
4: 맞아요.
5: 엄청 빨리. 네. 그 옆에 있으면 시원해.
3: 그 카보들 키우시죠.
5: 네. 네.
3: 맞아요.
4: 저도 이제 진저를 봤는데
5: 안고 찍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뭐라 그랬는지 알아?
3: 뭐라 그랬어요?
5: 우리 아들이랑도 이렇게 안 찍었는데.
4: 아니 제가 희한하게 사진을 잘 안 찍고 그러니까 그때 진저랑 이렇게 안아보라고 근데 이거 문 연 차 안에 있었어요 진저가 근데 막 너무 신나가지고 막 안기고 싶어가지고서 우리 수 디제님한테 네. 제가 옆에 가만히 있으니까 이제 수 디제님이 진저 한번 안아봐 그래서 아 그럴까요? 그래서 이제 문을 살살 열어서 조심스럽게 네네. 그래서 안았는데 어우 얘가 또 이제 묵직함이 있는 거예요.
3: 엄청 크더라고요.
4: 네. 그래서 이게 제가 딱 안았는데, 오 진짜 딱 딱 꽉 바뀌었어요. 제가
5: 바뀌어가지고. 비만.
4: 아니 아니. 근데 카보드는 원래 그 정도 된다고 또 저희 아내가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안고 나서 이제 너무 얌전하게 또 이렇게 기뻐하는 그게 있잖아요. 보이니까 그래서 뒤에서 보면서도 야 참 예쁘다.
3: 아니 그때 사진 보니까 신혜주님 너무 밝게 웃고 계시더라고요.
5: 인증샷 찍었잖아요.
4: 근데 재밌는 거는 저는 배경이에요. 진저가 주인공이었어.
3: 네. 그럼 신혜주님 다른 거 말씀하셨던 건 어떤 거였어요?
4: 아 그거는 이제 저도 좋아하는 건데 저희 큰애도 좋아하는 건데. 하늘을 봤을 때 아침에 이제 선셋하고 그다음에 저녁에 노을 질 때 그거를 바라볼 때 기분이 너무 좋은데 저도 좋아하는데 저희 딸이 그걸 사진을 찰칵 찍더니 아 너무 예쁘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옆에서 보면서 야 얘도 나랑 비슷한 생각을
5: 비슷한 감성을 감상해서
4: 네, 그런 감성은 있네라고 해가지고서 그런 거 느낄 때 또 너무 재밌었고 그다음 또 둘째가 와서 조용히 얘기해요. 아빠 I'm your favorite child 그래요. 나만 아빠의 유일한 favorite child래요. 그래서 거기서는 맞더라고 얘기해 주죠. 만약에 또 첫째가 와서 그렇게 하면 너도 맞아.
3: 잠시만요. 여기 방송 괜찮으시겠어요?
4: 아니 괜찮아요. 아이들은 안 들어요.
3: 오늘 비밀 다 밝혀지는 거 아니에요?
4: 아니 셋 다 똑같아요. 다 100이지 34, 33, 34 이러진 않아요.
5: 그러니까 생각나요. 제 조카가 그러더라고요. 남자애가 I'm your favorite nephew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뭘 했다고 나한테 favorite이야.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나밖에 없잖아.
3: 아~ 맞아. 야, 옵션이 없으면 멋있다. 그럴 수 있죠.
5: 옵션이 없으니까 그러더라고요. 우리 CRPD는 소확행이 뭐예요?
3: 저도 아까 신혜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노을 보는 거를 좋아하고 일출은 보통 늦게 일어나서 못 봐요. 근데 호주 하늘은 특히 너무 맑고 그쵸. 깨끗하고 예쁘니까 그게 저는 한국에 있었을 때는 좀 보기 힘든 하늘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너무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전 별 보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한국에서는 사실 조명이 너무 많으니까 서울에서는 특히 보기 힘들잖아요. 근데 호주는 뭐 좋죠. 그 어두우니까 밤만 되면은 이제 쏟아지더라고요. 또 시골 이런 데 가면은 너무 쉽게 보니까 그런 게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그런 게 아닐까?
5: 제가 전에 캠핑 한번 가가지고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가가지고 하늘을 보면서 와 저 별 좀 봐 그랬더니 위성이야.
3: 그 친구분 티네요. 티.
5: 위성이 보여?
4: 네 그렇죠. 아, 근데 시골 내려갈수록 하늘에 별이 진짜 많잖아요.
5: 맞아요.
4: 네.
3: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또 다른 뭐 일상에서 찾을 수 있는 거라고 하면은 그런 거 있어요. 요즘에 좀 다이어트 중이어서 야식을 그렇게 야식 먹는 버릇을 참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제 참고 이제 다음날 아침에 딱 몸무게를 쟀을 때 좀 줄었네? 그러면은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5: 이제 아, 줄기도 하는구나. 난 안 먹어도 안 줄던데.
3: 아 그쵸. 근데 안 줄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갑자기 난 그거는 또 이제 불행해요.
4: 자 피터 사장님한테 귀뜸을 하나 해드려야겠네.
3: 뭐라고요?
4: 0점을 바꿔놓으세요.
5: 우리 매일 아침 디지털이라 그게 안 돼.
3: 그래 매일 아침 이렇게 저희 모두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요즘에 겨울날이니까 또 전기장판 틀어놓고 이불 안에서 이렇게 귤 까먹기
4: 너무 좋죠.
3: 귤 너무 맛있더라고요 요즘에.
5: 저는 그 전기장판에서 있는 그 따뜻함이 너무 행복해. 네.
3: 맞아요 그렇죠. 근데 그건 또 겨울에만 느낄 수 있잖아요.
5: 그렇죠.
4: 여름에 안 트세요?
5: 전기장판을?
4: 네.
5: 왜?
3: 왜요?
4: 아니 저는 잠잘 땐 늘 틀거든요 여름에도.
5: 정말?
4: 네. 저희 아내도.
3: 너무 낭비 아니에요?
5: 몸이 좀 허가구나.
3: 그러니까.
4: 아, 네. 유일하게 저랑 아내랑 아, 유일하는 건 아니지만은 저희가 잘 통하는 게 여름에도 이불 다 덮고 전기장판 키고 자요. 약하게.
3: 그 어떤 느낌이냐면 그 있잖아요. 여름에 에어컨 틀어놓고 이불 덮고 자는 사람.
5: 아. 어, 아니 동남아에선 다들 그렇게 주무시더라고요.
3: 그렇구나.
5: 네. 네. 되게 재밌었던 게 예전에 이제 처음에 와서 이제. 아, 이제 남편이랑 결혼하고 남편은 사실 태어나기를 미얀마에서 태어났거든요. 되게 더운 나라잖아요.
3: 네.
5: 이제 호주에 가지고 겨울에 덥대는 거야. 근데 저는 한국에서 추운 겨울을 나고 왔는데 추운 거예요.
4: 맞아요. 네.
5: 그래서 아니 자긴 추운 데서 왔는데 왜 이렇게 나한테 추워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37년 지나고 나니까 우리 남편이 추위를 너무 타는 거야. 나는 갱년기 때문에 너무 더워.
3: 아, 반대가 되셨네요.
5: 삶이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4: 네.
3: 그러면 반대로 소확 불의 순간은 있으신가요?
4: 소소하지만 확실한 불행이군요.
3: 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얘기하면은 흰색 셔츠를 입었는데 점심 때 짬뽕 국물이 딱 한 방울 튀어가지고 아니면 아끼는 신발을 신었는데 네. 하필 그날 예보도 없는 비가 내려서 망칠 때.
4: 저 하나 생각났다. 그 피검사는 날이에요. 전날부터 저녁을 안 먹었어요. 다음날 아침까지. 그러면서 사실 다 했다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막내딸이 방학이라서 저희 가게 온 거예요. 그래서 왔을 때 이제 저는 이제 피검사로 가려고 했는데 얘가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음료를 마시고서 아빠를 딱 보더니 또 아빠 한 입 먹어볼래? 저도 모르게 쭉 어? 나 피검사로 갔었어야 되는데 지금 나가는 길인데
3: 그쵸 네. 공복이 안 되니까
4: 네. 그랬던 적이 한번 갑자기 딱 불행은 아닌데 비슷한 얘기가
5: 저는 불행했었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거의 비슷한 경험인데 저는 위 내시경을 해야 됐었거든요
3: 네.
5: 그래서 그 전날 하루 종일 이제 굶고 네. 그러고 갔는데 아침에 딱 했는데 제가 이렇게 그 뭐랄까 시즈널 알러지가 있어서 차를 딱 타면 기침이 콕콕 나요 그래서 네. 기침이 날 때는 이런 피셔맨을 하나를 네네. 집어넣거든요. 이제 근데 이건 피셔맨이잖아. 그냥 버릇처럼 집어넣고 거길 간 거예요.
3: 설탕이 들어있잖아 거기도.
5: 옷 다 갈아입고 안경까지 주고 이제 다 들어가서 들어가면 되는데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뭐 아무것도 안 먹었지 뭐 어쨌든 근데 갑자기 나 피셔맨을 하나 먹은 것 같은데 그거 왜 먹었어 그러더니 괜찮지 그건 사탕이잖아 그랬더니 위 내시경 조사하는 걸 가져와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여기 있는 한 점 보이지?
3: 그게 피셔맨이래요?
5: 이게 없어질 때까지 너는 기다려야 돼. 저 12시간을 기다렸어요 침대에서.
3: 그 사탕 하나가 녹는 데가 12시간 걸리는 거야?
5: 마지막에 아니 자기들이 바쁘니까.
3: 아 나는 사탕 녹는 게 12시간 걸리는 줄 알고.
5: 아니 와서 체크를 해야 되는데 체크할 시간이 없으니까 한번 와서 하고 아직 조금 있어. 그 다음엔 게 또 6시간 뒤였던 거예요. 인지했지 그래가지고 아침 8시에 갔는데 위 내시경을 밤 8시에 했나? 와 정말 불행했어요. 눈도 안 보이지 핸드폰도 없지 옷도 못 갈아입지 그냥 그대로 누운 상태에서 잠도 안 오지.
3: 그리고 이제 그때까지 또 공복이었을 거 아니에요.
5: 그러니까 배는 얼마나 고파.
3: 아 그러면 이런 소확불의 순간 때 혹시 그 DJ님들만의 그 멘탈 승리 비법이 있으실까요? 뭔가 뜻대로 안 되었을 때 이런 경우에 어떻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겨내시나요?
5: 이 또한 지나가리.
3: 아, 그럴 수 있죠.
5: 원망을 뭐 내가 먹은 건데 누굴 원망을 해요.
3: 그럴 수 있죠. 신희주님은요?
4: 저 똑같은 대답이었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
3: 제가 사실 며칠 전에, 그러니까 한 2주 전이죠. 비자를 신청을 이제 했어야 됐어요. 근데 이제 파이낸셜 이어를 지나가면 비자값이 올라가요. 근데 이번에 25%가 올라간 거예요. 너무 많이 올라간 거죠. 근데 저는 이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 제가 한 6개월 동안 17시간씩 일하면서 돈을 모았단 말이죠. 근데 저도 이제 버짓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7월 딱 지나니까 25%가 딱 올리고 너무 이제 제 계획에도 없는 지출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저는 와 그때 생각했을 때 제가 그랬거든요. 아, 6월 30일까지 끝내자 했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넘겼더니 2,000불이 넘게 깨지게 생겼네. 아. 이러니까 갑자기 저는 그거 알죠.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 갑자기 이게 놔요.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갑자기 막 넷플릭스나 이런 거 봐요. 생각 안 하려고.
5: 그치, 딴짓,
3: 딴짓 하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현실을 딱 느끼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사실 제 핸드폰을 이번에 18프로로 바꾸려고 그랬거든요, 아이폰. 근데 그게 한 2천 몇 불 된대요. 그래서 아 바꿨다 치자. 아. 바꿨다 치고 그냥 저거 한 1년 더 쓰자 이렇게 네.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4: 저는 아이폰 18로 지금 우린 찍고 있는 거라 생각하면 되는 거죠.
3: 네네, 저 네. 완전 지금.
5: 아니 그런데 이번에 비자가 바뀌면서 영주권 비자가 보통 5년이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1,450불 올랐대요.
3: 많이 올랐어요.
5: 부부가 5년에 한번 한국 여행을 갔다 오면 거의 3,000불을 내야 되는 거예요, 비자 값으로.
3: 그러니까 너무 비싸더라고요.
5: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조카가 이제 3년째 지금 여기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졸업생 비자로 가야 되거든요. 네. 근데 졸업생 비자가 5천 얼마가 되니까 네. 얘가 돌아가야 되나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 맞아요.
5: 그건 아니지. 왜냐하면 400시간의 그 실습도 다 했고 그것도 무보수로 다 했는데 지금 와서 그게 물론 많이 올라서 화는 나지만 그건 아니지 않을까. 근데 그 친구는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하더라고요.
3: 그 미래가 또 바뀔 수 있는 결정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근데 이제 돈이 그 완전 확실히 좀 영향을 주긴 하더라고요.
5: 아 당연하죠.
3: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저희 아이유의 삐삐 듣고 나만의 소갱에 대해서 더 이야기해볼게요.

0: Live 90.5.
1: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지금 저희는 나만의 소확행은 무엇인가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근데 비슷하게 나만의 이제 소확행은 소소한 거잖아요.
2: 네.
1: 반대로 크고 화려한 행복을 쫓는 과소비 대확행. 또 요즘 말로 플렉스라고 하죠.
3: 그렇죠.
1: 나를 위한 짜릿한 플렉스의 순간이 있으셨을까요?
3: 저요.
1: 스님.
3: 싸이의 흠뻑쇼.
1: 그거 저번주에 말씀하셨잖아요.
2: 맞아요.
3: 네, 저한테는 정말 대확행이었습니다.
1: 그게 약간 플렉스라고 봐도 되는 걸까요?
3: 뭐 2만 7천 명이 가는데 플렉스 아니지.
2: 아 근데 저는 그래도 우리 수 DJ님께서 혼자 가셨잖아요.
1: 그게 더 대단한 그러니까. 것 같아요. 네.
3: 그것도 스탠딩을.
1: 그러니까. 그러네요. 확실한 플렉스. 신혜진님은요?
2: 저는 사실은 이런 게 별로 없어요.
3: 어우.
2: 예, 생각보다 별로
3: 대확행이 없단 말이에요?
2: 예, 별로 그런 게 진짜 없어요.
3: 뭔가 로또에 따가지고 1밀리언이 들어왔다거나 뭐 이런 거?
2: 로또도 안 해보고.
1: 로또도 안 하시고.
2: 예. 별로 그렇게 진짜로.
1: 아 왜? 그거 하셨잖아요.
2: 어떤 거야?
1: 마이클 그 잭슨 그 무비가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마이클 잭슨 주인공이 이렇게 쓰고 있었던 그 캡이 있었어요. 모자가. 네. 그거 플렉스 하셨잖아요.
2: 네 맞아요. 그거는 했죠. 했는데 아내 그러니까 제가 인터넷 쇼핑을 잘 안 하거든요. 지금 있는 신발을 아내가 인터넷 쇼핑으로 사줬어요.
1: 네.
2: 근데 희한하게 사이즈를 잘 맞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되게 진짜 이것도 능력이다. 근데 이제 저는 인터넷 쇼핑을 거의 안 하는데 그 마이클 영화 보고 나서 그 모자가 쓰고 싶은 거예요. 근데 모자가 우리 옛날 그 한국의 새마을 운동 모자 같은 모자예요.
1: 뭐야? 경비원 아저씨인가요? 진짜 장난 아니고.
2: 아니 저번에 한번 쓰고 왔는데.
1: 아니 어디 언제 쓰고 오셨어요?
2: 여기 쓰고 왔었어요 한번.
1: 아 그래요? 네. 제가 그때 아파서 못 왔나 보다. 네,
2: 그때 쓰고 왔는데 아무튼 다들 이 모자 뭐냐고 그러셨는데.
1: 보셨어요?
2: 네, 여기 이렇게 월계관 같이 돼 있고 금색 금실로 돼 있는 거. 근데 그게 너무 사고 싶어서 아니, 써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얘기했죠. 그랬더니 웬일이야? 근데 그게 진짜 써보고 싶어? 한번 써보고 싶어? 그랬더니 아내가 이제 인터넷 서치를 하더니 파는 데가 없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제 거를 켜서 했더니만 저는 있는 거예요. 나 있는데 미국 이베이에서 올 수 있대요. 그래서 신청 시켰죠. 27일 걸렸어요. 근데 가격이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한 28불이에요. 뭐 세일해가지고. 그냥 이런 말 해도 되나? 짭이에요.
1: 아니 근데 그 진짜는 진짜 마이클 잭슨이 쓰고 있는 걸 가져와야 진짜 아니에요.
3: 아니 그래도 28불에?
1: 네. 그거 안 될 것 같아.
2: 아니 뭐 그래도 뭐 이렇게 브랜드가 디즈니거나 해서 모자가 좀 이렇게 약간 각이 좀 있으면 좋은데 그냥 진짜 어디 저기 이상한 데서 만들어 가지고서 대충 막 이렇게 해 가지고 만들어 온 뭐 사이즈도 너무 조그만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거는 이제 저희 그냥 가게 어디다가 걸어놨어요.
1: 그러니까 쓰는 용이 아닌가 봐요. 아니면 그 마이클 잭슨 머리 크기가 그 정도인가?
2: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런 거 하나 있었네요. 네.
3: 또 하나 있잖아. 전기차로 바꿨을 때.
2: 그거는
3: 대확행이잖아.
1: 완전 대확행이네.
2: 그쵸. 이제 그 누구나 생각하는 언젠가는 바꿔야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제는 시대가 전기차로 간다고 하니까. 근데 그 언젠가는 누군지도 모르고 언젠지도 모르고 용기도 안 나고. 근데 그때 이제 아시는 분께서 전기차를 그거를 사셔서 타고 오셨어요. 그분이 키가 188 정도 되시거든요. 근데 이게 맞으세요? 그랬더니 너무 좋대요. 자기 한 달 탔는데 극강추한대요. 네, 그래서 이제 아내랑 같이 우리도 한번 테스트 드라이브. 테스트 드라이브는 돈이 들어가진 않잖아요.
3: 그쵸.
1: 그게 시작이죠. 네. 근데
3: 근데 그래서, 거기 앉으면 뭐 벗어나질 못하잖아.
2: 아니 근데 처음에는 어지러워서 싫었었어요.
1: 전기차가요?
2: 전기차가 왜냐하면 그 브레이크가 없으니까 가다가 쓰면은 악셀을 떼면은 그냥 서요. 그래서 악셀을 서서 떼면은 좀 살살 수고.
1: 신기하다. 몰랐네요.
2: 현기증이 나면서 약간 그런 게 처음에 있었고.
3: 뒤로 가는 느낌이.
2: 네, 그리고 이제 옆에 앉아있는 사람은 그 현기증이 더 심했었어요.
1: 그래서 멀미죠, 멀미.
2: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했다가 그때 이제 유혹을 못 이겼던 게 2.99 파이낸스.
3: 그렇지.
2: 그래서 야 지금 아니면 안 되겠다.
3: 그렇지. 2.99면 은행 융자보다도 훨씬 더 싼데.
2: 그래서 그때 이제 그거를.
3: 아니 근데 브레이크를 안 밟으면 갑자기 부딪히는 상황에서 막
1: 맞아.
3: 발을 헛질을 하게 되지 않아요?
1: 맞아.
3: 우리의 그 몸이 배어 있잖아 브레이크가.
2: 그게 제가 이제 예전에 아내 차하고 예전에 제 차가 제 차는 그 뭐죠 사이드 브레이크가 브레이크 옆에 있어서 발로 밟아야 됐었어요. 어,
3: 네네. 네.
2: 그런데 이제 제가 제 아내 차를 타면은 아내 차는 버튼 손가락 버튼이거든요. 저도 모르게 아내 차를 타가지고 주차를 딱 한 다음에 발을 헛발질을 빨아버려요.
1: 그러니까 그게
3: 그러니까 몸이 네. 좀 어르시라서.
2: 그리고 이제 아내 지금 그 전기차는 깜빡이가 없어요.
3: 어?
2: 네, 이게 깜빡이 이렇게 하는 게 없고 버튼이에요.
3: 아이고야.
2: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타다가 제 차를 타면은 저는 깜빡이를 켜야 되는데 볼륨을 조절하고 있어요. 네,
1: 그러겠다.
2: 그거 있고 제일 약간 무서운 게 전기차는 그 이게 그 뭐죠? 이렇게 키가 없어요. 문 안 잠가도 돼요. 그냥 내리고 나가면 알아서 잠겨요. 예, 네, 그렇게 해서 타다가 어느 날 제가 이제 아내 차를 탈 일이 있어서 아내가 제 차를 타고 쇼핑 갔다 왔는데 쇼핑센터에서 문을 안 잠그고 다녔던.
1: 나름의 부작용이네요. 네,
2: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있었죠.
3: 나름 CFD.
1: 저는 이제 뭐 전기차까지는 아니지만 저는 그 머리 하는 거 있어요. 다이슨이라고 그 헤어 하는 거 있는데 그게 좀 비싸요.
3: 그렇죠.
1: 근데 저는 머리를 사실 손질을 안 하거든요. 그 빛도 잘 안 빚고 그러는데 그냥 어느 순간 그러고 싶은 거예요. 너무 일을 많이 하니까 이제 돈을 쓸 때가 없잖아요. 놀러를 못 가니까. 그러니까 자꾸 그 인터넷 쇼핑만 계속 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출은 똑같아요. 돈을 많이 해도 세이빙은 똑같아. 근데 이제 그때 뭐 세일 한다길래 그럼 이제 나만의 이제 이유를 만들죠. 아 그래 내가 손질을 안 하는 이유는 나한테 이런 기구가 없어서 안 하는 거야. 이러고 제가 다이슨을 샀죠. 아.
2: 그래도 다행이네. 태무시기가 아니었어.
1: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뒤로 그래도 나름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요가복. 요가복 사신다고 하셨잖아요.
2: 아, 제가요?
1: 아니요. 아니요. 아니 아내분이 그 운동을 가려고
2: 맞아요,
1: 요가복을
2: 맞아요.
1: 계속 사신대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이제 그런 개념으로다가 저도 그거 하나 플렉스를 했습니다.
3: 아, 잘하셨네.
2: 저 죄송해요. 수 디제이님 여쭤봐야 되는데 하나 제가 진짜 한 게 있네. 최근에 그 중두 일주일 보는 그 권을 샀어요.
1: 중두요?
3: 중두가 뭐야?
1: 중국 드라마? 왜요? 잠깐만
2: 아니,
1: 왜?
2: 중두는 뭐? 아니고 어떤 그 드라마인데 무슨 울프 나오는 여왕 나오는 드라마인데 짤이 나왔어요. 뒷이야기가 너무 궁금해 미치겠는데 이게 안 넘어가는 거예요.
1: 아 그게 또 유료를 해야 그 다음부터 볼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2: 일주일치 끊으면은 이제 일주일 동안 그 안에 있는 걸 다 볼 수 있는. 그래서 진짜로 그거를 너무 궁금해서. 외로 아마 비슷했던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저도 그거 하나 사서 그걸 그 결말까지 보고 잤던.
1: 그래서 저기 의미는 있으셨나요?
2: 아니 그냥 뭐 끝나고 나니까 뻔한 결과.
1: 근데 왜 요즘에 그 한국에 그 무슨 드라 막장 드라마 네. 그런 것도 사실 뻔한데 계속 욕하면서도 보게 되는 게 막장 드라마.
2: 맞아요.
3: 맞아요.
2: 빠져들어요.
3: 나 대확행 하나 또 있었는데 네. 사실 이제 한국에 가면은 조카나 뭐 친구들이 부탁을 하잖아요. 올 때 뭘 사달라 그래서 뭐 올리브영에 가서 어떤 브랜드의 뭐를 사와라, 뭐 어디 가서 뭘 사와라 그랬는데. 사실 이번에는 갔다 와서 생각해 보니까 다이소만 갔다 왔어. 너무 좋은 거야. 이만큼 한 바구니 샀는데 3만 원.
2: 맞아요.
1: 그래 맞아요. 근데 그게 대확행인가?
3: 그러니까 조금밖에 안 썼는데 뭔가 많이 받으니까.
1: 플렉스한 그쵸 맞아.
3: 막 돈을 막 뭐 그냥 거리낌 없이 그냥 톡톡톡톡톡
1: 맞아요.
3: 바스켓에 넣잖아요.
1: 맞아요.
3: 그리고 착착착착 계산을 하는데 나 이만큼 쓸 수 있어. 저기서부터 이 끝까지 다 살 수 있어. 뭐 이런
1: 그거네요.
3: 거잖아.
1: 다 주세요.
3: 그랬는데 2, 3만 원밖에 안 해.
1: 그러니까요.
2: 이게 지금 되게 상반된 건데 수디제이님은 이렇게 했는데 2, 3만 원밖에 안 해였잖아요. 저희가 작년 이제 가족여행 갔다가 일단은 올리브영 VVIP가 됐고요. 왜냐면 거의 그 저희는 마일리지가 없으니까 적립하는 번호가 없으니까 저희 재수 씨, 그러니까 이제 제 동생의 아내 번호로 다 했어요.
1: 네.
2: 홀리데이 끝나고 저희 딱 호주 돌아오니까 저희 재수 씨가 이제 연락이 왔어요. 형님, 저희 올리브영 VVIP 됐어요. 그거 하나. 다이소를 매일 가요.
3: 누가?
2: 저희 그 여자분들께서
1: 사 여자분. 네.
2: 그러니까 매일 가서. 일단은 매일 뭘 사는데 말씀하셨 딱 그대로 이렇게 사도 3만 원, 4만 원밖에 안 나와 그래요. 그래 너는 3만 원, 4만 원인데 아빠는 12만 원, 15만 원이야.
1: 아 맞아. 모든 아빠 카드는 다 똑같나 봐요.
3: 그렇죠.
2: 그랬던 갑자기 확 들고 들어왔었어요.
1: 그래서 그런 소확행을 찾아가는 게 여기서는 그렇더라고요. 매일 기르는 근육이래요. 그래서 이 말이 뭐냐 하면은 평소에 일상에서 작은 기쁨을 발견하는 행복 근육을 이렇게 잘 길러주는 사람은,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나중에 큰 복이 오고 큰 행복이 와도 그거를 잘 감당을 못하고 또 금방 익숙해지고 더 큰 자극을 찾으면서 금세 불행해진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것부터 자그마한 것부터 이렇게 행복을 찾아가는 연습도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3: 네. 오늘 아침에 본 것 중에 그 좋은 글이 있었어요. 거울은 미소를 짓지 않으면 나한테 미소를 주지 않는다는 거. 모든 사람이 다 똑같대요.
1: 맞아요.
3: 내가 미소를 짓고 웃어줘야지 그 웃음이 온다고. 그래서 항상 웃으시라고.
1: 왜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도 있잖아요.
3: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1: 맞아, 맞아. 맞아요. 그 웃음에 관련된 말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저희 청취자분들이랑 같이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방송을 듣고 있는 이 순간에 여러분 시선에 머무는 곳에 있잖아요. 거기서 세 가지 작은 기쁨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행복은 항상 거창한 곳에 있지 않다고 하고 오늘 점심 식사 후에 마신 뭐 시원한 음료 한 잔 그리고 퇴근길에 뭐 바라보는 노을 이 모든 게 소확행이 아닐까 합니다. 요즘 호주 날씨는 너무 춥고 한국 날씨는 너무 덥고 이럴 때 더 짜증나고 우울해지길 마련인데요. 그럴수록 나만의 소확행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K씨 어느 햇살 좋은 날 노래 듣고 그리고 3부에서 다시 찾아뵐게요.

0: to Alive 90.5.
1: If you'd like to know more about us, jump onto our website.
0: www.alive905.com.au.
2: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약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 카드와 PBS라고 하는 의약품 혜택 제도 하에 처방전이 있을 경우 약값으로 지불할 최대 금액은 7달러 70센트입니다. 메디케어 카드를 소지하고 계신 경우에도 최대 본인 부담금이 31달러 60센트에서 25달러로 인하되어 비용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매달 약을 복용해야 하는 경우 작은 비용 절감이라도 지속적인 건강 관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health.gov.au/cheapermedicines를 방문하세요. 이 콘텐츠는 호주 정부와 협력하여 제작되었습니다.
0: Alive 90.5.
3: 네, 얼라이브 90.5 좋은 아침입니다. 신희준의 달리는 수다방 오늘도 달려보겠습니다. 네, 오늘 달리는 수다방 주제는 혹시 남들은 이해 못하지만 나에게는 너무 당연한 습관 같은 거 아마 하나씩 있으실 것 같아요.